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치가야 화문진 함기 앉아 깡깡 또락 또락 귀한 음성으로 소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손이 깡깡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난리 울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고